0: Firstly to rugby league and to the Origin camp, where Nathan Cleary has scoffed at criticism of Stephen Crichton's selection for the Blues. Crichton has been out of form with the Bulldogs and continues to battle injury, but Cleary says the star centre always rises to the occasion.
1: Criticism's pretty ridiculous, to be honest. Every time he's been asked to do a job in a big game, he's gone over and above. Just his leadership as well, his presence. Every time I look across and I'm next to him on the field, I feel great.
0: Round 12 of the NRL kicked off in Canberra last night, and News Terry Daniel reports.
2: Raiders coach Ricky Stewart has slammed confusing officiating as his side were beaten 30-22 by the Dolphins. Despite missing six key players through injury and Origin, the Dolphins won a fourth straight NRL game for the very first time. The Dolphins' Jeremy Marshall-King on Nine says it was hard fought.
3: Yeah, that first half, I thought we done pretty good. You know, we're making good metres and, you know, just playing how we wanted to play. And that second half was pretty poor by us. You know, we let them back in and something got to look at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2: Terry Daniel, Air Sport.
0: In AFL, Hawthorn coach Sam Mitchell says he has full faith in their medical team after forward Nick Watson was left on the field for at least 3 minutes in last night's game despite copping a heavy knock. He then returned to the ground after quarter time following a concussion test. The Hawks going on to win the clash against Adelaide in chilly Launceston by 9 points. Round 11 continues tonight with a doubleheader. Ben Mackay back for Essendon against the injury-ravaged Richmond after he was omitted for the past fortnight. St Kilda take on Fremantle at Docklands. Australian Independent Radio News.
4: Alive95.com.au. 네,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의진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쿠퍼랑 같이 달리는 수다방 저희가 한번 정해봤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5: 재밌겠네요.
4: 네, 밸런스 게임 뭔지 다 아시죠?
5: 네,
6: 나 알아요. 예. 저는 알아요. 몰라요.
4: 쿠퍼가 본인 영상에서 질문을 많이 해요. 시드니, 멜번,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어요.
6: 네, 아,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4: 네,
6: 거예요?
4: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밸런스 게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5: 뭐 마켓을 하더라고요.
4: 그렇죠.
6: 네.
4: 그래서 저희만의 약간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질문지 거기다 있으시죠?
5: 네.
4: 네. 한번 우리 수 디제이님이 첫 번째 질문.
6: 이런 어려운 걸? 자, 질문입니다. 요즘 집 이자율이 너무 비싸졌다? 쿠퍼레이트는 몇 프로? 이게 어려운 질문.
4: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밸런스 게임은 밑에 있었는데.
6: 아, 그래요? 네, 아, 일단, 죄송합니다. 네,
4: 쿠퍼레이트. 네, 쿠퍼레이트 몇 퍼센트인지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고요.
6: 그래, 나도 네. 왜 갑자기 이걸 물어봤지?
4: 밸런스 게임.
5: 그 다음 줄 한번 해주세요.
6: 이제 안 보여. 본인이 읽을래요, 그러면. 자, 쿠퍼가 해주세요. 네.
5: 자, 준비되셨으면. 네. 자, 김치? 김치 알죠?
7: 네.
5: 김치 좋아해요?
7: 네, 좋아요.
5: 오케이. 김치 없이 살기 vs 커피 없이 살기.
7: 그리고 김치 아니면 커피? 커피.
5: 아하. 오케이.
4: 제가 아민 남도 캐슬 먼저 노 김치?
6: 대단하다.
4: 노 커피.
7: 아, 김치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노 김치.
5: 노 김치. 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7: 죄송합니다.
4: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6: 노 김치지. 김치 네? 없이 나는 김치 없이 살아도 커피 없이 못 사는데.
5: 한국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4: 아, 이거는 그냥 국가적인 거 빼고.
6: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퍼스널 한 건데.
5: 저는
6: 김치 먹어야 되잖아.
5: 그렇죠. 김치 먹어야죠.
4: 야, 저도 김치.
6: 아, 그래요?
4: 네.
6: 전 커피예요.
4: 그러면 이제 두 번째.
6: 저기 쿠퍼는?
5: 쿠퍼는 했어요.
4: 커피.
6: 뭐? 네. 커피?
4: 커피.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쿠퍼한테만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 그러게. 네.
4: 그 라면 먹을 때 젓가락, 포크.
7: 아, 젓가락.
4: 젓가락.
7: 일본 라면 먹으면.
6: 아니, 네. 컵라면 먹으면.
7: 컵라면 그거.
6: 컵라면.
7: 컵라면?
5: 코리아 누드.
4: 인스턴트 누드.
6: 손 잡고 먹는데 손에 이렇게 들고 먹는.
7: 아마 포크? 아마도요. 아마 그 사실 제 집에서 젓가락 없어요.
5: 다음에 젓가락 선물해 드려야 되겠네요.
7: 감사합니다.
4: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재밌는 거. 한국 겨울 1년. 아니면 호주 여름 1년.
7: 호주 여름 당연하죠. 저는 모듈에서 태어났어요.
6: 더운 데에서.
5: 추운 거 싫어해요?
7: 아 맞아요.
5: 어 대구 엄청 추웠을 텐데.
7: 아, 근데 그 집에서 되게 나도 돼요.
5: 안 나갔어요?
8: 괜찮아요. 안 그래도 오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대구 살았으면 거기 되게 덥지 않아요? 그랬는데
6: 덥고 춥고.
7: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아, 네. 요즘은 더 더워요.
5: 그러니까 밀두라 생각하면은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되게 추웠을 것 같아요.
7: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기차 회사 집 되게
6: 다 뜨뜻한데요.
7: 예. 근데 호주에서 제 생각 몇 번 살았을 때 더 좋았어요. 한국보다. 대구보다.
5: 맞아,
7: 제가 대구 제가 멜버른 살았을 때 겨울에서 더 좋았어요.
6: 한국은 센트럴 히팅이 돼 있고 예. 이 보일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7: 진짜 좋아요.
6: 진짜
7: 아직
6: 좋죠.
7: 그리워요.
6: 그렇죠.
5: 한국
6: 허리 아플 때 최고야.
7: 맞아요.
8: 허리 아플 때는 한국의 보일러가 최고랍니다. 예. 그다음 회식 뭔지 알아요?
7: 몰라요.
8: 회식.
7: 회식?
8: 예.
5: 같이 먹는 거.
6: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회사에서 일 끝나고 나가서 다 같이 밥 먹는 거.
8: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라디오 촬영하고 끝나고 만약에 밥 먹는다.
7: 네.
8: 자, 한국식 바베큐, 호주식 바베큐.
7: 바베큐 한식 바베큐.
6: 불고기 싫어한대잖아.
7: 삼겹살.
5: 삼겹살.
6: 삼겹살.
7: 삼겹살 양파창 게임치 해주세요.
8: 네, 해드릴게요.
5: 알겠습니다.
7: 저는 호주 바베큐 자주 안 먹었어요. 저는 아마 부모님 집 가면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 집 가면 그래 그리고 제 엄마 호주 바베큐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실망해요. 제 다른 거 더 좋아요. 저는 바베큐 호주 바베큐 조금 별로예요.
6: 그러면
5: 말씀하세요.
6: 엄마가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7: 아마 로스트드 램. 엄마 요리 진짜 잘해요.
5: 네.
7: 가끔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호주 음식가 뭐야? 근데 저도 가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 호주 음식 그냥 집 밥, 엄마 밥.
5: 네네네.
7: 그래서 제 엄마 로스트 램, 치킨, 비프 아니면 가끔 이탈리아 음식 아니면 램 컷렛 아니면 그냥 그 고기 그리고 야채랑 이런 거 음식 호주가 호주 음식.
6: 그러면 미트파이나 피쉬앤칩스는 안 먹었어요?
7: 이거 진짜
6: 왜 집에서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7: 아니, 호주 한국 음식.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미트파이가 호주 음식. 근데 그거 호주 음식 아니 그냥 과자. 그냥
8: 와 미파이가 과자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7: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어렸을 만약에 제가 부모님 집 가면 그리고 제 엄마 제가 미트파이 준비해서 진짜 실망해요. 그거 저녁 아니에요. 그냥 스낵 제 스낵 느낌.
8: 예전에 고든 램지 나왔던 그 아메리칸 헬키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호주 사람들이 운영한 레스토랑이 나온 거예요.
5: 네.
8: 근데 이제 솔루션이 너네 걸로 해 피쉬앤칩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피쉬앤칩스 아니면 호주 음식 하면 뭐 떠오르세요? 근데?
6: 저는 미파예요.
8: 미파이.
5: 저는 피쉬앤칩스.
8: 피쉬앤칩스.
5: 근데 아니래. 아니죠.
6: 아니래잖아.
8: 오지버거.
7: 너무 아쉬워요.
5: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7: 여기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8: 21?
7: 21이에요. 그냥 매일 한식 먹었어요?
5: 그렇죠.
8: 아니 가끔 호주식 우리 저기 외식하자 그래서 우리 오지버거도 먹고.
7: 제 생각 아마 오지펍 가면 거기에서 호주 음식 그냥 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 형님 시간 있으면 밀주로 같이 가자.
8: 12시간 차 타고?
7: 아니면 운전?
5: 우리 쿠퍼는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어요?
7: 저요? 전 요리 못해요. 저는 요리하면 그냥 고기 하나 그리고 야채 두 개 그렇게 요리해요.
6: 그럼 난 질문 있어요. 한국 요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7: 한국 요리?
6: 한국 음식 중에.
7: 저는 한국 요리 잘 못해요.
6: 아니
8: 본인이 좋아하는 거.
5: 먹는 거 먹는 거.
8: What's your favorite?
7: 삼겹살, 양파장.
8: 이거 디폴트로 나오는 거 말고.
7: 아니면 저는 그냥 국밥 좋아요.
5: 국밥. 매운 것도 잘 먹고.
7: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제 엄마 비빔밥 자주 요리했어요.
8: 비빔밥을?
7: 네, 비빔밥.
5: 집에서요? 어떻게?
7: 그냥 우리 뭐 아마 멜번에 했을 때 여행으로 갔어. 우리 한식 먹었어요. 엄마 비빔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주 요리했어요. 아직도요?
6: 야채랑 고기랑 넣어가지고 네, 밥이랑 네. 넣어서
5: 만들기가 좀 이지하게
7: 네. 맞아요.
8: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문화 경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5: 그래요.
8: 네.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 불편했던 거 아니면 좋았던 거
7: 뭐 그 영어로 해주세요.
8: 영어로 우리 그 통역관님
6: 한국에서 익스피리 한 거 중에 네. uncomfortable 했던 거 아니면 뭐 comfortable 했던 거
7: what was
6: anything?
5: In Korea yeah.
7: like my experience
8: in Korea? Your experience
7: speaking Korean
8: 아 right
6: 불편했어요 그렇네 불편했네
7: 매일 불편했어요
6: 매일 불편했네
7: 제가 진짜 준비 잘 안 했어요 제 생각 아 그냥 제가 한국에서 살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8: 오늘 모르시겠지만은 호주 여기 저기 쿠퍼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촬영한다고 네네. 머리 자르고 왔어요.
6: 오~ 머리 근데 쌤이 라스트 타임인데
5: 아니 오늘 이거 헤드폰을 빼야 될 것 같은데
8: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쿠퍼랑 얘기하다가 우리는 머리 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쿠퍼 입장에서는 머리
6: 머리 자르면 붙지
5: 헤드 아니고 해야
8: 이건 아직 이거 아닌데
6: 그러면 한국에서 편했던 거, 컴포터블 했던 거는 뭐가 있어요?
7: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했어요.
6: 오, 우리는 호주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는데.
8: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들한테 착한 걸로. 아니 이거는 또 시아 PD님이 하나 질문을 넣어줬어요. 자, 여자 사람 친구 있죠?
7: 네.
8: Just girlfriend.
7: 네.
6: Just a friend, but female friend.
8: Just a female friend.
7: 여사친.
8: 여사친. 반지 선물할 수 있다.
7: 어떤 거요?
8: 반지.
7: Ring.
6: So you can give the present for the girlfriend.
7: 여자?
6: Not the girlfriend, but female friend. But you can give the ring.
7: 왜요?
6: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왜?
7: Friendship ring?
8: Not friendship ring.
6: Just friendship. Why we need that ring?
7: 만약에 여자 남자친구 있으면 해도 돼요?
6: 안 되지.
8: 그럼 안 되지. 그냥
7: 그래서
8: 그냥
7: 왜 해요?
5: 그러니까.
6: 그러니까.
5: 왜 하냐고.
6: 이 질문은 정말
8: 아니, 저 말고 시아 PD는 왜 하냐고요.
6: 뭔가
8: 아, 생일 선물로 링을 사 줄 수 있느냐?
7: 아마
6: 아니.
8: In Oji culture.
7: 아마 괜찮은 것 같아요.
6: 근데 쿠퍼는 쿠퍼는 초콜릿을 줄 것 같은데.
7: 초코?
6: 초콜릿.
5: 초콜릿.
7: 예, 예, 예.
6: 반지, ring, or necklace 조금 부담스럽죠?
7: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티네이저 했을 때, 저 엄마 줄리 스토어에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줄리 선물 많이 했어요.
8: ring,
7: necklace.
8: 이게 지금 만약에 공중파 예능이었으면은 잘 빠져나가네.
6: 제가 예전에 그 버스데이 기프트로 조카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조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되게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뭐 스와 브루스키. 거기에 팔찌?
5: 브레이슬릿?
7: 브레이슬릿. 예.
6: 브레이슬릿만 줬어요. 거기에 달리는 거는 나보고 살아줘요.
8: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액세서리는 따로 사는 거 있었어요. 맞아요.
6: 그러니까 네. 그것만 날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왜? 이것만?
5: 아니요 매년 하나씩 사주겠다는 뜻이었어요.
6: 아 그때 하나 주고 네. 잊어버렸어.
8: 왜요? 거기 거는 걸 안 줬으니까 다행이죠.
5: 그러게.
6: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5: 참을,
6: 사는데
5: 참을 사줘야 되는데
6: 그게 제일 싸고요. 네. 하나씩은 너무 비쌌어.
7: 맞아.
6: 근데 보통 선물할 때 하나는 껴주거든요.
8: 아, 저쪽에서 맞아. 저쪽에서 우리 PD님이 그만한 말이야라고 하시는데
6: 네,
8: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네. 김아중의 마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5: 마리아.

0: Live 90.5.
1: 네, 저희는 또 이제 우리 PD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네. 그만하라고 해서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네. 쿠퍼가 노래 듣는 동안에 질문을 하나 했어요.
2: 네.
1: 아까 전에 우리 PD님이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사친한테 반지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쿠퍼가 지금 노래 듣는 동안에 리액션이 너무 웃겼어.
3: 제가 잘 모르겠어. 그 처음 물어봤을 때 생각 그 형 이렇게 우리는 너 진짜 제일 좋은 친구 제가 이 선물 했어요. 베스트 프렌드.
1: 야 이거 자체가 부담스러워.
3: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생일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1: 이상하면 그렇죠. 네, 그쵸.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2: 그렇죠.
3: 그리고 형 물어봤을 때 그 여자 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 느낌
2: 그렇게
3: 생각했어요.
1: 그 이거 반지 얘기하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4: 그치.
1: 네. 그 러브란 단어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안 쓰여요.
2: 무슨 말이죠?
4: 그건 또 무슨 말일까?
1: 뭔가 어떤 릴레이션십에서 뭐 러브란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부부 빼고
2: 네.
1: 그래서 러브란 단어 생각보다 안 쓰여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2: 어디 있어요?
1: 글러브?
4: 설렁
3: 제가 이제 갈 거예요.
4: 아유, 잠깐만
3: 가면 안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4: 안 돼요.
1: 아니 왜냐면 요새 저도 스탠딩 코미디를 보는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또 많이 보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수 DJ님이 한번 컨티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단어를 드릴게요. 아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드리면은 뒷문장을 이어서 해봐주세요. My grandfather passed
4: where?
1: 아 이게 위험한 질문이 아닌데. 아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4: 쿠퍼한테 물어봐야지.
3: 형님은
1: 자 you can ask him question again.
4: 그렇네.
3: My grandfather pass away.
1: Driver license. 이게 외국인 스탠딩 코미디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야 되게 신박하다.
2: 그러네.라고
1: 했는데 또 그 친구가 하나 했던 게 impossible이잖아요.
2: I am impossible.
1: 그렇죠. I am impossible. 그게 impossible. 그래서 뭔 뜻이냐고 도대체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코미디가 있어서 쿠퍼한테 그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해서 얘기를 해줬죠. 아라는 듣는데 짜증이
2: 나. 이게 한국말하는 아재 개그하고 똑같이 느껴지는구나.
1: 네, 맞아요. 그래서 나름 대로 재밌었던.
3: 네, 형님 시간 너무 많아요. 코미디 쇼 많이 보고 있어요.
4: 그러니까.
3: 보지 마세요.
2: 일로만 하는 얘기 같아요.
3: 오늘 조금 많이 들었어요. 머리 아파요.
1: 그러면
4: 조크라고 생각해서 다행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 쿠퍼가 조크를 많이 들어서 머리가 아팠으면 자 이제는 저희가 머리가 좀 아플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1: 우리 쿠퍼가 저희한테 호주 슬랭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3: 네. 맞아요. 얼마나 살아서 그 21년?
2: 18?
1: 쿨.
3: 그래서 제가 호주 슬랭 물어볼게요.
2: 무서워.
3: 저는 이제 한국말 하고 있어요. 저는 더 무서워요. 우리 호주에서 있잖아.
2: 미안. 여기 한국 방송이라 그래요.
3: 그럼 첫 번째는
2: 네.
3: 제가 형 이미 물어봤어요.
1: 그 RGB라.
3: I'm rooted. 그거 이해했어요? Rooted. Today I'm rooted today.
4: 피곤하다?
3: 맞아요.
1: 딩동댕. 자, 1점. 자, 나는 심판 봐야지.
3: 역시.
2: 올해 3분이.
3: 맞아요. 다음은 뭐지? I'm flat out like a lizard drinking.
4: 나 너무 지쳐서 도마뱀이 처진 것 같아. 도마뱀처럼 처진 것 같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3: 너무 바빠요.
2: 바빠.
4: 너무 바빠서.
3: This is drinking water. I drink like very fast, right?
4: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너무 힘들다는 바빠. 거야?
3: 맞아.
4: 그냥 바빠?
3: 예. 아니면 그냥 like 만약에 if you meet someone and they look like so busy, like, how are you going? Like, oh man, I'm flat out like a lizard drinking.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이렇게 많이 말했어요. 우리 저녁 먹을 때 쿠퍼, can you pass me the Harold Holt?
1: Harold Holt.
3: 그 다음에 and the dead horse. Dead horse. 이거 진짜 어려운 슬랭. Harold Holt.
2: Harold Holt?
4: Salt and paper는 아니고.
3: Harold Holt salt 맞아요. 그 Harold Holt salt 아니 Harold Holt가 옛날에 호주 프라임 미니스터 이름. 아~ 그 수영했을 때
1: 바다
3: 이 그 죽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rhyming Harold Holt salt. 그래서 dead os
2: pepper?
5: Pepper 여기?
3: Rhyme 아니고 다른 거예요.
4: horse면은
1: 말이잖아요.
4: 티슈?
3: 아니요, 그 소스.
1: 소스.
4: 아, 소스를 전달해 달라고?
3: 네. 아. 아니면
4: 우린 그레이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3: 아, 근데 토마토 소스가.
4: 아, 그 소스? 토마토 소스. 오케이. 난 또
1: 이거는 슬랭이 아니라 저기 컨트리사이드 랭귀지 같은데.
3: 그거 완전 완전 밀드러 슬랭.
4: 밀드러 슬랭.
1: 오케이.
4: 들어본 일이 없어. 리틀 타운 슬랭이야. 밀드러 인구수가 몇 명?
1: 아니, 50.
3: 아니, 밀드러 말고 그냥 완전 시골 스타일. 아마 다른 호주 사람들이
4: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아니면 그 Do you know how to say like in English like guy and girl in Australian slang?
2: 아이, 그것도 따로 있어요?
1: Man and woman?
3: Yeah.
2: MNF?
3: 그 블록 블록 들었어요?
2: 블록 블록은
3: 나 블록 오브 데. 여자는 어떻게 말해요?
2: 몰라요. 블록만 들었어요.
3: 실라 들었어요?
4: 아, 실라.
3: 근데 보통 도시 사람들이 실라 말 안
4: 해요.
3: 네. 근데 저는 가끔 해요.
1: 아, 저는 쉬려고 해요.
4: 블록은 많이 들었어요.
2: 블록은 할아버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That block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4: Oh dear.
1: 갑자기 사슴이 왜 나왔죠?
3: 마지막.
2: 머리 쥐난다.
3: 어떤 거?
1: 지금 어려운 거 찾고 있어.
4: 그런 거 같아. 맞아. 찾는 거 같아. 마지막 그러고 열심히 찾고 있어.
1: 원래 예전에는 아보 이거 뭔지
4: 되는데.
1: 알아요? 서버 뭔지 알아? 이런 거 그러니까 했었는데.
4: 이거 문장으로 가고 있잖아.
3: 마지막
2: 파틀로 이건 내가 잘 아는 건데.
3: 예, 근데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더 어려운 슬랭 하고 싶었어. 아니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2: 한국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3: 아 마지막 그 캣 I'm cactus.
1: Hi cactus.
3: 아, 형 진짜 힘들어요.
4: 나 너무 목말라 이거 아니야?
3: I'm cactus or cactus가 완전 피곤해요.
4: 아, 피곤해.
3: I don't know why. 설명 못 해요.
4: 한국 사람은 아우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 예, 많이 아마도요.
1: 맞네요. 통역이 됐어 지금.
3: Cactus가 broken 느낌. This is broken. My car's cactus or something. 이런 거요.
1: 그거는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Cactus는.
3: 야.
4: 아이 그것도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쓰지.
2: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4: 호주 사람이 얘기할 땐 호주 사람들끼리는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했을 땐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죠.
1: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4: 캣이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쿠퍼가 저한테 예전에 얘기했는데 형 그거는 완전 한국 영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핸드폰.
3: 핸드폰.
1: 네.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많이 쓰는데
2: 여기는 뭐라 그래? 모바일 폰?
3: Just phone. 네. 그냥 폰. 핸드폰.
1: 네, 그다음에
3: 폰 말고 폰. 핸드폰. 그냥 콩글리시.
2: 그러니까 발음도.
1: 네, PH에서 P 발음으로. 정확한데요? 네, 그리고 우리 막 힘내라 할 때
2: 파이팅!
1: 파이팅!
2: 싸우라는 거죠. 파이트!
1: 그거 있었고
4: 우리 영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보다폰.
3: 보다폰.
2: 어, 벌써 없었었어요.
1: 폰을 얼마나 봐야 되는데요?
2: 발음이 안 돼서 없었었습니다.
3: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한국말 하면 제가 저도 핸드폰 말해요.
1: 어. 아 그래요?
2: 그렇지. 예. 그래도 이게 대화가 되니까.
3: 예,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조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국말 하면 제가 저도 콩글리시 말해요.
4: 아. 어떤 거 많이 써요?
3: 그냥 핸드폰 아니면 폰, 멜본, 시드니 이렇게 말해요. 만약 if I speak Korean, 어 제가 오늘 멜번 갔다 왔어요. 조금 이상해요. 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더 내추럴.
2: 아, 오케이.
1: 멜번은 되게 큰 빵이죠. 아 시아피드님의 눈에서 지금 레이저 나왔어.
4: 네. 근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F랑 P랑 헷갈리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3: F and P
2: 발음할 때 파킹
3: 파킹
4: 땅킹
1: 아니죠 그거 이제 파킹 하면 큰일 납니다.
2: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어.
4: 그때 네. 어떻게 해요?
2: 아, 알아듣죠? 뭐 이렇게
4: 알아들었고 발음을 해주세요? 잘못해도 아니면 발음을 correct 해줘요?
3: 어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4: 한국 사람이 얘기했는데 발음을 잘못했어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3: 그냥 넘어가요.
4: 넘어가요?
2: 네. 굳이 뭐 알아들으면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4: 근데 내가 아는 호주 분들은 항상 제가 발음을 잘못하면 커렉션을 바로 그러니까 리핏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do you mean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발음을 해주거든요.
3: 호주 사람들이
4: 그렇게 친절하게
1: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응. I'm fucking my car. 아, you are fucking your car. 이렇게 correct 해준다고.
4: 그렇지.
3: 아마 만약에 원전 둘 있으면서 제가 correcting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안 했어요.
1: 제일 어려웠던 게 RL이었죠. 저는.
2: 네. RL. 라디오.
1: 라디오.
3: 라디오.
2: 라디오.
3: 라디오. 라디오. 예.
1: 네. 뭐 오늘 잠깐 이렇게 이야기 나눠 보니까 뭐 언어랑 문화는 많이 달라도 이제 웃는 포인트는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4: 어, 저는 여기서 네. 또 하나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 안 물어본 거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을 때 파이팅 이런 거 많이 찍거든요. 호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주먹 쥐고 파이팅 뭐 이러는 거?
3: 아마 호주 사람들이 이런 지혜 잘 몰랐어요. 제가 기억나 그 호주 위멘스 축구가 했을 때 호주 사람들이 되게 되게 서프라이즈 그리고 임프레스드 한국 사람들이 한테
4: 따당 따당 따당
3: 예 사람 한국 사람 많이 없는데

0: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 같이 주먹을 쥐고 파이팅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 미국에서 이렇게 주먹 쥐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1: 아 그래요?
0: 주먹 좀 쥐지 말라고 막 그래서.
2: 어. 아마 어떤 한 분의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보죠.
0: 네. 네 뭐, 우리는 계속해요.
2: 네.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0: 어, 그래요?
2: 네 우리 PD님이 저쪽에서 레이저를 한 번 더 보내셨어요.
0: 어, 그렇군요.
2: 네. 네 일단 한국어 반 영어 반 네, 웃음은 100%였던 우리 달리는 수다방 이쯤 달려보고요. 오늘 쿠퍼랑 함께 하니까 저희가 함께 쿠퍼레이션 된 것 같은
3: 기어이 또
2: 네 또 쿠퍼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 노래죠. 베이비 몬스터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네.

0: Alive 90.5.
1: You wouldn't drink and drive, but did you know that being awake for 17 hours can have a similar impact on your driving as a blood alcohol content of 0.05? So remember to get a good night's sleep, take regular breaks, and don't trust your tired self. How tired are you? Visit testyourtiredself.com.au.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2: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3: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

0: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웅변대회 소식이 있어요. 2026년 웅변대회 호주 본선이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사단법인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 호주 본부에서 하는데 보통 평균 50명씩 참여를 하는데 이번 본선에 20명이나 나온대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외국인들도 꽤 많았거든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 자, 이 연사는 외칩니다. 이거를
2: 한국말로요?
1: 그래서 너무 제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가 580주년이 됐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본선은
2: 그러네. 1446년이니까 꽤 됐네.
1: 달진 어떻게 그런 걸 기억을 하지?
3: 철학자 달진님 나오셨습니다.
2: 1443년에 창제를 하시고 1446년에 반포를 하셨어요.
1: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6월 13일 날 이제 호주 본선을 하고 세계대회가 10월 8일 날 경기도 세종대왕릉에서 열린답니다. 굉장히 뜻깊은데 이 웅변대회는 30년 전통을 갖고 있고요. 세계 30여 개국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예선에서 수상자가 되면 대상 트로피가 있고요. 세계대회 출전 기회랑 왕복 항공권. 그리고 대회 기간 2박 3일 숙박도 준대요. 그래서 이 대회의 취지는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 확산에 있어서 해외 동포 자녀들의 한국 문화 대표인 언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 대회의 마음이고요. 외국인 참가자 그다음에 나이 제한 없답니다. 대신에 한국어로 웅변을 해야 된답니다. 이런 대회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어요. 이거는 유쾌한 유령?
2: 네.
1: 어디 신희준이 얘기해 주실래요?
3: 네. 우리 저기 더 스테이지에서 하는 김진욱 대표님이 하는.
2: 네네.
1: 유쾌한, 그 연극?
3: 네. 유쾌한 유령이라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소재의 연극인데 이미 스포가 많이 된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은.
1: 네. 언제죠?
3: 언제였죠?
2: 6월 7, 8?
1: 지난 건 아니겠죠?
3: 아니에요. 안 지났어요. 네.
1: 난 유쾌한 유령을 제가 이렇게 언뜻 보고 팬텀 오브 오페라 티켓을 5장을 준다는 줄 알고 우리 신희준 이번에 크게 써네.
3: 네. 유쾌한 유령은 6월
2: 5일 6일 7, 8이 아니고
3: 네. 네, 두 번에 이루어지는데 네, 팬텀 오브 오페라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네,
3: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분들이
2: 그렇죠.
3: 함께해 주시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 하는데 금요일날은 저녁 7시, 네. 토요일날은 오후 3시, 7시 두 번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쿠퍼가 같이 했으니까 또 쿠퍼와 함께하는 쿠퍼레이션. 네. 쿠퍼도 이거 아마 태그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번 보신 분들께서 이제 저희 그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오셔서
2: 네.
3: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6분 추첨해서 해당 연극권을 보내드리는 걸로.
1: 네. 좋습니다. 네,
3: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 추첨을 하는데 조건은 있나요?
3: 굉장히 주관적인 저희 시아크루님의 단독 행동으로.
1: 그럼 좋아요만 눌러도 되는 건가요?
3: 좋아요는 누가 눌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 시아피디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3: 뭐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시아피디님 저는 꼭 가고 싶어요라고 하겠어요.
1: 그렇게.
3: 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네.
1: 이걸 어디 인스타그램에 써야 되나요? 어디에 써야 되나요?
2: 댓글로.
3: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디든지 남겨주시면 저희 시아피디님이 어디든지 찾아가지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1: 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커뮤니티 라디오 Alive 90.5 FM을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한국어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신희준과 달디 그리고 DJ 수와 CRPD 이렇게 넷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라디오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도 정부 그란트나 후원금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Alive 90.5의 FM의 한국어 방송이 계속 되시길 바라시면 사실 Alive 90.5의 멤버십을 조인해 주시길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통 크게 1년 멤버십이 35불인가요? 10불부터 있죠. 예,
2: 프리젠터들은 35불이고요.
1: 아니요. 리스너가 10불이 있고요. 네. 35불짜리 멤버십이 있는데 35불짜리 멤버십에 드시면 선물을 드려요. 티셔츠나 머그나 모자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네. 뭐 모자 같은 경우는 25불이니까 35불 내시고 25불 가져가시면 10불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인스타그램에 사연을 주시는 분들 저희 시아 PD가 다섯 명을 선택하셔서 저희가 멤버십을 쏩니다.
3: 오,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2: 한번 쏴보시죠.
1: 네, 그리고 리스너의 멤버십은 한 1년에 10불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사실 누가 누군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서 한국분들이 저희 멤버십 조인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Alive 94.5 이 어드민한테 자 이번에 한국 사람들 몇백 명 조인했어 라고 하면 그만큼 또 저희가 파워풀해질 수도 있는 거죠.
3: 야,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1: 할 수 있죠. 네,
2: 우리 시간대도
1: 그렇죠. 그렇죠. 시간대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필요한 노래 선곡도 그렇고
2: 네.
1: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저희가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 헤드폰이 엄청 무겁고 귀가 아프거든요. 좀 더 가벼운 걸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기대할 수 없나?
4: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1: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많이들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 저희가 뭐 멤버십 해주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따로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은 뭐 저희가 또 선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어워드앤 모엔 선물이 아주 많습니다.
2: 네.
3: 저는 예쁘게 색종이 접어드릴게요.
1: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스멜리 치즈케이크도 선물이 나도록 많고요. 접어주세요. 네. 아, 타이푼도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저희들이
2: 저희 사비를 털어서
1: 그렇지 그렇게라도 저희가 여러 리스너분들 네. 들어주시는 한국분들한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네.
1: 오늘 우리 쿠퍼 1일 DJ로 함께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2: 뭐 오늘 어땠어요?
1: 원데이 DJ로 어땠는지
5: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했을 때 조금 긴장했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편해요.
2: 지금 얼굴 색깔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 신희준의 조크를 많이 듣고 나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3: 그렇죠.
2: 우리 뭐 자주 이렇게 보고 뭐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5: 네 좋아요 좋아요.
1: 근데 그 쿠퍼가 사실은 이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뭐 유튜브도 되게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5: 네.
1: 근데 사실 요즘은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요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5: 그 좋은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면 매일 올려야 돼요. 영상으로
1: 매일?
5: 매일 거의 매일.
2: 오.
5: 저는 제 생각 유명한 유튜버 하고 싶다면 진짜 매일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서 저도 인플루언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의 많이 안 올렸어요.
2: 네.
5: 노력 많이 안 했어요. 주짓수도 같아요. 제가 그냥 10년 주짓수 매일 배웠어요.
2: 네.
5: 그래서 블랙벨트. 그 인스타그램도 같아요. 한국어도 같아요.
2: 달리기도 같아요.
5: 다도 같아요. 네.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 하고 싶다면 매일 공부해야 돼요.
1: 네.
5: 그래서 좋은 인플루언서 하고 싶다면 매일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으로 올려야 돼요.
2: 와.
1: 그러면 사실 매일 뭔가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어떻게 그 컨셉트를 만들어요? 어떤 걸 올려야 되겠다?
5: 그냥 아마 비슷한 인플루언서 영상 보고 인스피레이션 아니면 저는 그냥 아이디어 만들었어요. 제가 산책 가서 그냥 이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냥 다른 콘텐츠 보면 인스피레이션 coming. 근데 맞아요. 매일 올리면 어려워요. 저도 매일 안 올려. 근데 자주 올렸어요. 그냥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많이 얼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1년 하면서 근데 아직 안 유명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저는 호주 쿠퍼 그 시작 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 이미 4년 했어요. 저는 이미 2000 비디오 만들었어요. 다른 채널에서 했을 때.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말해서 oh, so lucky to blow up. 근데 그거 luck 아니야. 제가 노력 많이 했어요.
1: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퍼는 드림이 뭐예요?
5: 그 next Sam Hemington.
1: 오, 샘 해밍턴처럼 아기를 둘 낳는 거야? 이쁜 아기 둘을?
3: 지금 갑자기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엔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5: 아니 그냥 제가 좋은 영상 만들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제 주임이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상도 보면은 우리 워홀러 분들, 한국 분들,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좀 도와주는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5: 아닙니다.
1: 저는 쿠퍼한테 이제 고마운 게 이렇게 네. 한국을 사랑해주고 한국어를 또 잘 해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좋은 인플루언스를 주고 싶어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네. 제 생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 제가 아직 많이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일 해야 됐어요.
2: 네.
5: 근데 저는 2주일 전에 제가 일 그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1: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한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5: 하고 싶은 말? 그 모든 리스너스 호주에서 살아요?
1: 네.
5: 아마 호주에서 살아서 고생 많이 해서 그리고 계속 열심히 살아요.
2: 네.
3: 눈물 날 뻔했어요.
1: 맞습니다.
2: 심플하고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1: 그러네요. 호주에서 사는 거 쉽지 않죠.
5: 맞아요. 외국 라이프 쉽지 않아요.
2: 네.
5: 저도 이거 이해했어요. 저는 한국 살았을 때 저는 외국인.
1: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 보이는 라디오 굿모닝 프라이데이 저희 인스타그램 있죠?
2: 네. 영어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3: 쿠퍼도 팔로우 해주세요.
5: 네. 제발. 네.
2: 호주 쿠퍼도 팔로우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연
1: 사진도 좋습니다.
2: 네, 사진도 좋고 사연 댓글 그리고 좆댓구알은 방송을 함께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1: 네, 지금까지
2: 달디
1: 수
3: 신희준
1: 시아 PD
5: 호주 쿠퍼
1: 그리고 일 DJ 다시
5: 일 DJ 호주 쿠퍼
1: 그렇죠.
3: 연출의 시아 PD였습니다.
1: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걸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2: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Alive 90.5.